0: 절타일럼 굿모닝
1: 셔 아야기야
0: 존재고 파시오
1: 아야기야 존재고 파시 유언이
0: 웬 디스 데스티네이션 라스팔마스 NTA 11 September. Your maximum drop to 7.35 and crew member 24.
1: Aegea, cosine
0: plus 3,
1: alpha 8, tango, oka 8, je vous remercie, si on y
0: arrive. What are your bunker figures?